0: 끄기! 야라! 당신 바로 그 허락!
1: 허사!
2: 자질러!
1: 보호 참아!
2: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 지금!